0: 골드랜드 박보영,
1: 김성철,
2: 이현욱,
3: 이광수입니다.
0: 네, 골드랜드는 밀수 조직의 금괴를 우연히 넘겨받은 희주가
1: 금괴를 독차지하려는 탐욕과 배신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작품의 이야기입니다.
2: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작품이니까요.
3: 골드랜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
4: See you!

0: 김성철,
1: 이현욱,
2: 이광수입니다.
3: 네, 골드랜드는 밀수 조직의 금괴를 우연히 넘겨받은 희주가
0: 금괴를 독차지하려는 탐욕과 배신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작품의 이야기입니다.
1: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작품이니까요.
2: 골드랜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
4: See you!